0: 모게 모게 보여요 파이 모게 모게 파이 모게
1: 시마시마 치치치 오사르 노 오빠이 바즈카 보임 今日も明日もとにかく前に散る

0: 목에 목에 목에 목에 지치워 목에.
1: 아래 견조매는 도보니 있던다.
2: 오, 야 보이는 뭐 바비나짱, 목은 견조매를 知らないかな.
3: 견조매야,
2: 우스타 바르가르짱. 오, 목은 내가 기사일 때 プレゼントするの はバルコファルガルさん。
3: そんなことより私の胸を吐いてみて。
2: いいのかい？どっちから行く？